0: You're listening to Radio 4EB FM 98.1. The next program is in the Korean language.
1: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하셔놓고 더럽게 달아붙어서 너무 미안해.
2: So so good.
1: 우리 정말 사랑했지. 난 정말 사랑했어.

0: 48 different languages, 50 different cultures, and just one radio station, 4EBFM.
1: Listen to 4EBFM and the world is yours.
2: 여러분은 지금 브리즈번 유일의 한인 라디오 방송 달가나의 라디오 달나라를 듣고 계십니다. FM 98.1.

수영, 낚시 및 요트를 할 때 지역사회 안전 유지하기. 혼자 가지 마세요.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세요. 주류를 섭취하지 마세요. 자녀는 항상 지켜보세요. 수영과 수상 안전을 익히세요. Royal Life Saving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.

0: to be alone. 브레스 스크린 유방암 검진 퀸즐랜드의 안내 메시지입니다. 유방암 검진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권장되며 특히 50세에서 74세 여성에게 가장 효과적입니다. 정기적인 유방암 검진은 유방암의 초기 징후를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40대 여성과 75세 이상 여성에게도 무료 검진을 제공합니다. 의사의 의뢰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통역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예약을 원하시면 1320-50으로 전화하시거나 breastscreen.qld.gov.au에서 예약하세요. 퀸즐랜드 주정부 승인 브리즈번 방송국 스폰서
1: 여러분은 지금 브리즈번 유일의 한인 라디오 방송 달가나의 라디오 달라라를 듣고 계십니다. FM 98.1